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름과 겨울.
1: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영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로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WBS 원음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래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여래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시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님의 은혜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얻고 오고 가는 이치 속에 바른 길을 찾아 도덕의 길을 밟게 되었사오니 은혜가 한량 없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법의 인연과 공부를 쉬지 않게 하옵시고 어떠한 경계를 대할지라도 능히 서원과 진리의 위력으로 희망의 한 걸음을 내딛어 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전 세계 인류는 편만에 있는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은혜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원컨대 모든 지도자와 세계 시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차별과 불합리와 빈곤과 무지를 자리이타와 공익정신으로 극복해가며 세계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근본 은혜를 확산해 가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갖고 사은님의 위력 아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2장 전서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셋째는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에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실행할 것이요. 둘째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하지 않을 것이요. 셋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균산 최정풍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제 설교 시작은 우리 봉타원 송정덕 교수님 모셔가지고 정식 연주는 아니고 설교의 교보제 자료로 잠깐 이렇게 우리 봉타원님을 죄송하지만 좀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잠깐 이렇게 연주를 해주실 텐데 주의 깊게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0: 공통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앵콜은 안 봤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설교를 위해서 잠시 지연을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옛날에 쓴 글이긴 한데 그 회보에 보면 마음 편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 말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지 잠시 조율. 거문고를 탈 때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떻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 늦추면 또 어떻더냐? 그때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너의 공부도 그와 같다. 정진을 할 때 너무 조급히 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슨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하여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아라. 석어머니 부처님과 제자의 문답 감정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직전 연주자는 반드시 조율을 합니다. 악기의 음이 맞아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잠시 조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삶을 연주하기 전 잠시 멈춰서 나를 조율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표준음에 오늘 나의 연주가 아름답기를 우리의 협연 또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연주하시기 전에 조율을 좀 의식적으로 오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보면은 아무리 유명한 악단 뭐 오케스트라라도 연주하기 직전에 전부 다 이렇게 그때 들으면 좀 소음 같아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조율을 하지 않고 연주를 하면 그 연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무대 뒤에서 조율을 했다가도 관중 앞에 나서서 무대에 올랐을 때 다시 한번 조율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온도차도 미세하게 있고 습도차도 있기 때문에 그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다시 무대에서 조율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이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연주 전에 다 아시는 바지만 조율할 때 조는 고를 조자입니다. 이게 조절한다 하는 그런 조예요. 그리고 율은 음율할 때 그 율입니다. 율동할 때 율이에요. 이게 법이나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데 동양에서는 좀 진리적으로 표현하면 율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진리의 그 가락이나 리듬이 이렇게 충만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려자는 보면 한자가 입구자를 붙여놓은 그 모양새예요. 가운데 이렇게 점이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또 등뼈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우주 질서 안에 어떤 뼈대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서 그 치지도 못하는 그 기타를 한 번씩 다 아마 쳐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 기타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뚱땅뚱땅 하고 동네 형이 와가지고 듣고 있다가 잠깐 줘봐 그래가지고 주면 튜닝을 다시 해요. 그러면 소리가 아 여태까지 쳤던 거는 잘못 쳤구나. 음이 안 맞는 거예요. 기본 음이. 그걸 모르고 그냥 연주를 하면 그 연주는 사실은 연주가 아니라 소음을 생산하는 거고 잘못하면 음악이 아니다. 제가 음악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 공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신앙과 수행에도 그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봉타원님이 혼자 이렇게 조율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죠? 예, 피아노가 눌러줬어요. 기본음을. 저는 이제 음치라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기본음을 쳐주고 거기에 바이올린이 이제 맞춰주고. 오래전에 제가 학생 행사를 이벤트를 굉장히 크게 한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손꼽힐 만한 정상급 가수를 불렀는데 무대 직전에 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급한 시간인데도 기타를 꺼내가지고 튜닝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조그만 피릴 같은 거를 불면서 음을 맞췄고 최근에는 어떻게 맞추죠? 디지털로 해요. 그 디지털 표시가 돼가지고 옛날보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바쁜 와중에도 튜닝을 하면서 담배 한 대를 다 깊게 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 담배 피면서 한쪽으로 기타 튜닝하고 조율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제 인상 깊은데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 쓰기 전에 어떻게 마음 조율을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좌선을 더 길게 했습니다. 더 길게 했어요. 예, 저는 제 나름대로 설교 앞두고 이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음이 안 맞으면 음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수행도 수행할 때 이제 견성 이런 표현하죠. 그 음을 맞추는 게 견성과 같아요. 그 기점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 공부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음이 안 맞아가지고 음악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잘못된 쪽으로 수행이 흘러가요. 옆에서 누가 그 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계속 연주를 하신 분들은 어떻죠? 피아노가 없어도 혼자서 봉타님 정도 되시면 혼자서 음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 뭐예요? 그 무형한 그 표준음이 오랜 세월 동안 음악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연주자 봉타원님 여기에 있어요. 그냥 그 지점이. 그러니까 이 중도를 잡는다. 지금 이 법구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검은고 원래 검은고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팽팽하면 그 음이 맞지 않는다는 법문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법구경을 통해서 봤는데 공부도 똑같다 이거예요. 또 공부를 좀 해가지고 복을 짓는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면 그 정확한 그 기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연주를 안 하니만 못할 수 있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동네 아저씨가 바이올린 연주하고 애가 초등학생이 연주하면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합니까? 아이고 잘하네 신납니다 이러고 말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가 환생해가지고 연주를 듣는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립 오케스트라를 와서 모차르트가 옆에서 듣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에 지적에 지적에 지적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악보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몸살나게 힘들어.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때요? 이 작곡하신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작곡가의 그 경지로 들어가서 그 의도를 읽어서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 연주의 단계가 그렇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연주가 처음에는 그냥 정확하게 악보대로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작곡가의 의도, 그 다음에 자신의 해석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음을 듣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앞에서 같은 음을 계속 쳐요. 이렇게. 이게 한 번, 두 번, 땡. 땡.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기계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 건반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주자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여기 담기는 거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담아서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음치 같은 사람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아노 앞에 서서 가만히 있다가 첫 음을 딱 누르면 아 뭔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게 그 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거기에 담긴 그 무엇이 다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봉타원님이 연주하시기 전에 피아노 그 음을 맞추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나 혼자도 맞출 수 있지만 공부가 덜 됐으면 어때요? 스승님한테 대종사님 교법에 딱 대중을 잡고 그렇게 해야 예. 봉타원님을 처음 뵀을 때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봉타원님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턱 밑 즉 좀 검으세요. 거칠거칠해요. 전 다치신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예. 수없이 바이올린 연습을,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으신 거예요. 원불교를 새로 다니거나,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원불교는 왜 이렇게 하려는 게 많고,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렇게 하려는 게 많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 봉타원님도 여기가 까매지도록 평생을 바이올린 연습을 하셨는데 그래도 잠깐 2, 3분 연주를 부탁드렸어도 봉타원님 긴장되시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견성 성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세불 대종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를 하는 것에 토를 달거나 정말 그거는 연주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조율도 안 하고 큰 무대에 선다는 것과 비슷해요. 맞지가 않다.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힘든데 이 연습을 반복해야 하냐. 봉타원님은 여기서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박수 더 쳐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만나는 일상 속에서의 천만 경계는요. 수십 년 동안 실수 안 하고 살았어도 오늘 만나는 경계에 내가 실수를 크게 하면 내 인생이 날아갑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가 만나는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이 경계가 결정적인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고 결정적인 경계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훈련을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기억나십니까? 어떤 경계를 여태까지 당했는데 역경을 거치셨는데 그 역경을 당하시기 전에 자 3.15의 역경이 여러분을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역경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역경이 찾아오면 그 역경에 굴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지 불식간에 옵니다. 내가 지어놨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닥치는 경계는 내가 지어서 왔을 텐데 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늘 갈고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성악가나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 저 양반이 음악가가 아니라 운동선수인가? 하루 종일 운동을 해요. 요가하고 달리기하고 식단 조절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연주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요가 선생님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무대 앞에서 청중 앞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꼬박 바칩니다. 아까 튜닝하면서 담배 피신 분은 대중가요 하시는 분이에요. 성악가가 담배 핍니까? 안 피잖아요. 자, 오늘부로 아직 금연 못하신 분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대종사님이 요구하는 연주를 하려면 어때요? 하지 말래면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해야 돼요. 1분선을 합시다 그랬는데 사실은 방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방석에 엉덩이를 대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1분 가요. 그런데 어때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매일 1분 하실 수 있어요? 하고 계세요? 우리 착한 교도님들께서 대답을 안 하셔야 되는데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 돼요.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늘 해서 천만경계가 와도 늘 여유롭고 여기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희로애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을 자유롭게 노복처럼 부려 쓰는 거예요. 대종사님 법문을 보면 제자가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시잖아요. 누구보다 슬퍼하시고 많이 우세요. 또 아닌 짓을 하는 제자들에게는 총부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야단도 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미워서 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자비 방편으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곁에 안 가려고 하다가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종사님 뵈면 방금 전까지 그냥 병력같이 야단을 치시다가 순식간에 춘풍 화기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또 야단 맞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죄를 하면 금방 따뜻하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중생들은 그런 것들은 자꾸 쉽게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수하니까. 이렇게 무시선 무쳐선 그러는데 그 무시선법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그 음악에 지금 오늘 비유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때요? 눈으로 보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뭔가 음악이 들리는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어떤 애를 써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를 좀 누구하고 공유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 오선지를 눈에 앞에다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옮겨난 그 유명한 곡들이 뭐예요? 그게 후대들 연주자들이 그 음악을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종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했어요? 작곡을 안 하셨지만 대종사님 뭘 하셨냐면 이 천지에 가득한 진리를 보고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전 며칠 전에도 이제 가톨릭 신앙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대종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는가? 천지 팔도 보면 어때요? 공정하고 정성스럽고 쭉 여덟 가지 나오죠. 그렇게 상세하게 이 천지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표현한 성자들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종사님은 작곡가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오선지에 옮긴 것처럼 정전에다가 그렇게 옮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악보를 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연주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어떻게 연주해요? 내가 살아가는 심신작용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정전이라는 악보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대종사님 악보를 연주하고 당신도 연주하고 그 사람도 연주를 하는데 경계는 하는데 연주는 다 달라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조율을 잘못하면 견성이 안 되면 뭐예요? 다 각자의 기준대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른 연주자라고 연주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마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막으로 따지자면 온전한 마음을 챙겨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잘 그 취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좋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노래를 안 하는 게 낫다 차례대이. 왜? 틀린 음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고민하고 공을 들여서 이 마음 조율을 하고 견성을 하고, 견성했으면 또 훈련을 부단히 해서 부처님 인격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심신작용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맨 끝에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죠?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예. 그 대종사님 이렇게 계시면 이 우주하고 이 천지하고 그냥 한 살, 한 몸이라고 느끼셨나 봐요. 우리들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무시선법이란 건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비가 오니까 장독대를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물리적인 소리로 들리지는 않지만 꽉 차 있는 그 진리의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그렇게 되면 뭐죠? 그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도 내 욕심껏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성에 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입정하잖아요. 천지연기 아심정하잖아요. 천지와 동일체 그러잖아요. 천지와 내가 한 몸이다 이 영주를 외우잖아요. 그렇죠? 예. 성주도 어때요? 영천영지 영보장생. 우주하고 나하고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늘 흠모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들 마음 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쓰고 나서 저 바이올린처럼 좋은 데 보관해야 돼요. 저는 몰랐는데 익산에 있는 저희 그 소태산 마음의 그 사무실에 첼로를 연주하는 교무님께서 늘 그 첼로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갖고 오냐 그랬더니 온도와 습도가 맞는데 보관하지 않으면 악기가 상한대요. 이런 것들이 다 불경에 나오고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종사님도 온전한 마음 챙기자 이렇게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쓸 때는 어떡하죠? 그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서 꺼내서 조율해서 이렇게 쓰듯이 우리도 보관을 그렇게 했다가 곱게 꺼내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이 아까 이렇게 연주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마음과 몸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을 악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악보에 충실하게 또 그 작곡을 해주신 분의 의도를 잘 살려서 그렇게 심신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게 무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아직 어려서 눈물 난 만큼 가슴 아픈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하지만 저도 언젠간 사랑이란 걸 해보겠죠? 순수하고 가슴 찡한 그런 사랑을. 파란 연못 속에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동전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된다는 이야기. 하지만 현실 속에선 동전은 별이 될 수 없었지만 착한 하늘과 별들이 연못의 하늘을 비춰 마치 동전이 별이 된 것처럼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여러분에게 그런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기억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K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0: 좋은 12시.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추억의 음악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eah. We're sunny side, but after school.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갑자기 물놀이 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과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세에서 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보이므로 사전 안전 교육과 주의를 주어 통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오석빈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으로 함께한 세월에 감사하며 새 회상 새 인연으로 다시 오길 기원하는 성영진, 오경화, 오문성, 장세연, 손영의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트로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오른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임으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법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원 방송 힙곡 도시.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끝만 업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Yeah.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아직 생사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못하와 저의 사는 것이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있사오며 이 세상이 모두 허망하게만 보이오니 어찌해야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글에 대개 그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도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천진 남만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쳤나.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하면 죽어서 나 떠날 테요. 잊지 말라고 말하면 그 약속 꼭 지킬 거요.

저기 바람 바람 바람 바람이 불어온다.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면 분명히 난 그럴 거요. 맹세해달라고 말하면 울면서 꼭 지킬 거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원음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1: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삼악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2: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신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신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신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0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잠드셨나 서장대에 잠드셨나 달밝은 남강물에 물 세우는데 님은 가고 노래만이 촉성루를 휘감도니 무정열차 차창가에 추억을 실어 그리운 님을 찾아 진주로 가자 진주로 가자.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7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시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님의 은혜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얻고 오고 가는 이치 속에 바른 길을 찾아 도덕의 길을 밟게 되었사오니 은혜가 한량 없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법의 인연과 공부를 쉬지 않게 하옵시고 어떠한 경계를 대할지라도 능히 서원과 진리의 위력으로 희망의 한 걸음을 내딛어 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전 세계 인류는 편만에 있는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은혜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원컨대 모든 지도자와 세계 시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차별과 불합리와 빈곤과 무지를 자리이타와 공익정신으로 극복해가며 세계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근본 은혜를 확산해 가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갖고 사은님의 위력 아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2장 전서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셋째는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에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실행할 것이요. 둘째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하지 않을 것이요. 셋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균산 최정풍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제 설교 시작은 우리 봉타원 송정덕 교수님 모셔가지고 정식 연주는 아니고 설교의 교보제 자료로 잠깐 이렇게 우리 봉타원님을 죄송하지만 좀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잠깐 이렇게 연주를 해주실 텐데 주의 깊게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0: 봉타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앵콜은 안 봤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설교를 위해서 잠시 지연을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옛날에 쓴 글이긴 한데 그 회보에 보면 마음 편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 말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지 잠시 조율. 검은 고를 탈 때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떻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 늦추면 또 어떻더냐. 그때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너의 공부도 그와 같다. 정진을 할 때 너무 조급히 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슨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하여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아라. 석어머니 부처님과 제자의 문답 감정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직전 연주자는 반드시 조율을 합니다. 악기의 음이 맞아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잠시 조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삶을 연주하기 전 잠시 멈춰서 나를 조율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표준음에 오늘 나의 연주가 아름답기를 우리의 협연 또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연주하시기 전에 조율을 좀 의식적으로 오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보면은 아무리 유명한 악단 뭐 오케스트라라도 연주하기 직전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때 들으면 좀 소음 같아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조율을 하지 않고 연주를 하면 그 연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무대 뒤에서 조율을 했다가도 관중 앞에 나서서 무대에 올랐을 때 다시 한번 조율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온도차도 미세하게 있고 습도차도 있기 때문에 그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다시 무대에서 조율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이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연주 전에 다 아시는 바지만 조율을 할 때 조는 고를 조자입니다. 이게 조절한다 하는 그런 조예요. 그리고 율은 음율할 때 그 율입니다. 율동할 때 율이에요. 이게 법이나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데 동양에서는 좀 진리적으로 표현하면 율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진리의 그 가락이나 리듬이 이렇게 충만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려자는 보면 한자가 입구자를 붙여놓은 그 모양새예요. 가운데 이렇게 점이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또 등뼈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우주 질서 안에 어떤 뼈대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서 그 치지도 못하는 그 기타를 한 번씩 다 아마 쳐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 기타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뚱땅뚱땅 하고 동네 형이 와가지고 듣고 있다가 잠깐 줘봐 그래가지고 주면 튜닝을 다시 해요. 그러면 소리가 아 여태까지 쳤던 거는 잘못 쳤구나. 음이 안 맞는 거예요. 기본 음이. 그걸 모르고 그냥 연주를 하면 그 연주는 사실은 연주가 아니라 소음을 생산하는 거고 잘못하면 음악이 아니다. 제가 음악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 공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신앙과 수행에도 그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봉타원님 혼자 이렇게 조율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죠? 예, 피아노가 눌러줬어요. 기본음을. 저는 이제 음치라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기본음을 쳐주고 거기에 바이올린이 이제 맞춰주고. 오래전에 제가 학생 행사를 이벤트를 굉장히 크게 한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손꼽힐 만한 정상급 가수를 불렀는데 무대 직전에 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급한 시간인데도 기타를 꺼내가지고 튜닝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조그만 피릴 같은 거를 불면서 음을 맞췄고 최근에는 어떻게 맞추죠? 디지털로 해요. 그 디지털 표시가 돼가지고 옛날보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바쁜 와중에도 튜닝을 하면서 담배 한 대를 다 깊게 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 담배 피면서 한쪽으로 기타 튜닝하고 조율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제 인상 깊은데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 쓰기 전에 어떻게 마음 조율을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좌선을 더 길게 했습니다. 더 길게 했어요. 예, 저는 제 나름대로 설교 앞두고 이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음이 안 맞으면 음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수행도 수행할 때 이제 견성 이런 표현하죠. 그 음을 맞추는 게 견성과 같아요. 그 기점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 공부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음이 안 맞아가지고 음악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잘못된 쪽으로 수행이 흘러가요. 옆에서 누가 그 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계속 연주를 하신 분들은 어떻죠? 피아노가 없어도 혼자서 봉타님 정도 되시면 혼자서 음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 뭐예요? 그 무형한 그 표준음이 오랜 세월 동안 음악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연주자 봉타원님 여기에 있어요. 그냥 그 지점이. 그러니까 이 중도를 잡는다. 지금 이 법구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검은고 원래 검은고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팽팽하면 그 음이 맞지 않는다는 법문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법구경을 통해서 봤는데 공부도 똑같다 이거예요. 또 공부를 좀 해가지고 복을 짓는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면 그 정확한 그 기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연주를 안 하니만 못할 수 있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동네 아저씨가 바이올린 연주하고 애가 초등학생이 연주하면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합니까? 아이고 잘하네 신납니다 이러고 말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가 환생해가지고 연주를 듣는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국립 오케스트라를 와서 모차르트가 옆에서 듣는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적에 지적에 지적에 지적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악보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그 몸살나게 힘들어.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때요? 이 작곡하신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작곡가의 그 경지로 들어가서 그 의도를 읽어서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연주의 단계가 그렇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연주가 처음에는 그냥 정확하게 악보대로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작곡가의 의도, 그 다음에 자신의 해석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음을 듣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앞에서 같은 음을 계속 쳐요. 이렇게. 이게 한 번, 두 번, 땡, 땡.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기계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 건반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주자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여기 담기는 거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계속 그걸 마음을 담아서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음치 같은 사람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아노 앞에 서서 가만히 있다가 첫 음을 딱 누르면 아 뭔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게 그 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거기에 담긴 그 무엇이 다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봉타원님이 연주하시기 전에 피아노 그 음을 맞추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나 혼자도 맞출 수 있지만 공부가 덜 됐으면 어때요? 스승님한테 대종사님 교법에 딱 대중을 잡고 그렇게 해야 예. 봉타원님을 처음 뵀을 때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봉타원님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턱 밑 즉 좀 검으세요. 거칠거칠해요. 그 전 다치신 줄 알았어. 왜 그래요? 예. 수없이 바이올린 연습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원불교를 새로 다니거나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원불교는 왜 이렇게 하려는 게 많고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렇게 하려는 게 많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 봉타원님도 여기가 까매지도록 평생을 바이올린 연습을 하셨는데 그래도 잠깐 2, 3분 연주를 부탁드렸어도 봉타원님 긴장되시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견성 성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세불 대종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를 하는 것에 토를 달거나 정말 그거는 연주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조율도 안 하고 큰 무대에 선다는 것과 비슷해요. 맞지가 않다.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힘든데 이 연습을 반복해야 하냐. 봉타원님은 여기서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박수 더 쳐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만나는 일상 속에서의 천만 경계는요. 수십 년 동안 실수 안 하고 살았어도 오늘 만나는 경계에 내가 실수를 크게 하면 내 인생이 날아갑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가 만나는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이 경계가 결정적인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고 결정적인 경계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훈련을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기억나십니까? 어떤 경계를 여태까지 당했는데 역경을 거치셨는데 그 역경을 당하시기 전에 자 3.15의 역경이 여러분을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역경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역경이 찾아오면 그 역경에 굴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지 불식간에 옵니다. 내가 지어놨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닥치는 경계는 내가 지어서 왔을 텐데 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늘 갈고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성악가나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 저 양반이 음악가가 아니라 운동선수인가? 하루 종일 운동을 해요. 요가하고 달리기하고 식단 조절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연주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요가 선생님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무대 앞에서 청중 앞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꼬박 바칩니다. 아까 튜닝하면서 담배 피신 분은 대중가요 하시는 분이에요. 성악가가 담배 핍니까? 안 피잖아요. 자, 오늘부로 아직 금연 못하신 분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대종사님이 요구하는 연주를 하려면 어때요? 하지 말래면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해야 돼요. 1분선을 합시다 그랬는데 사실은 방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방석에 엉덩이를 대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1분 가요. 그런데 어때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매일 1분 하실 수 있어요? 하고 계세요? 우리 착한 교도님들께서 대답을 안 하셔야 되는데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 돼요.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늘 해서 천만 경계가 와도 늘 여유롭고 여기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희로애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을 자유롭게 노복처럼 부려 쓰는 거예요. 대종사님 법문을 보면 제사가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시잖아요. 누구보다 슬퍼하시고 많이 우세요. 또 아닌 짓을 하는 제자들에게는 총부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야단도 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미워서 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자비 방편으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곁에 안 가려고 하다가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종사님 뵈면 방금 전까지 그냥 병력같이 야단을 치시다가 순식간에 춘풍 화기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또 야단 맞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죄를 하면 금방 따뜻하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중생들은 그런 것들은 자꾸 쉽게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수하니까. 이렇게 무시선 무쳐선 그러는데 그 무시선법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그 음악에 지금 오늘 비유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때요? 눈으로 보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뭔가 음악이 들리는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어떤 애를 써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를 좀 누구하고 공유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 오선지를 눈에 앞에다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 옮겨난 그 유명한 곡들이 뭐예요? 그게 후대들 연주자들이 그 음악을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종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했어요? 작곡을 안 하셨지만 대종사님 뭘 하셨냐면 이 천지에 가득한 진리를 보고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전 좀 며칠 전에도 이제 가톨릭 신앙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대종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는가? 천지 팔도 보면 어때요? 공정하고 정성스럽고 쭉 여덟 가지 나오죠. 그렇게 상세하게 이 천지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표현한 성자들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종사님은 작곡가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오선지에 옮긴 것처럼 정전에다가 그렇게 옮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악보를 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연주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어떻게 연주해요? 내가 살아가는 심신작용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정전이라는 악보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대종사님 악보를 연주하고 당신도 연주하고 그 사람도 연주를 하는데 경계는 하는데 연주는 다 달라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조율을 잘못하면 견성이 안 되면 뭐예요? 다 각자의 기준대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른 연주자라고 연주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마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막으로 따지자면 온전한 마음을 챙겨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잘 그 취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좋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노래를 안 하는 게 낫다 차례대이. 왜? 틀린 음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고민하고 공을 들여서 이 마음 조율을 하고 견성을 하고, 견성했으면 또 훈련을 부단히 해서 부처님 인격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심신작용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맨 끝에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죠?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예. 그 대종사님 이렇게 계시면 이 우주하고 이 천지하고 그냥 한 살, 한 몸이라고 느끼셨나 봐요. 우리들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무의선법이란 거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비가 오니까 장독대를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물리적인 소리로 들리지는 않지만 꽉 차 있는 그 진리의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그렇게 되면 뭐죠? 그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도 내 욕심껏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성에 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입정하잖아요. 천지연기 아심정하잖아요. 천지와 동일체 그러잖아요. 천지와 내가 한 몸이다 이 영주를 외우잖아요. 그렇죠? 예. 성주도 어때요? 영천영지 영구정생. 이 우주하고 나하고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늘 흠모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들 마음 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쓰고 나서 저 바이올린처럼 좋은 데 보관해야 돼요. 저는 몰랐는데 익산에 있는 저희 그 소태사 마음의 그 사무실에 첼로를 연주하는 교무님께서 늘 그 첼로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갖고 오냐 그랬더니 온도와 습도가 맞는데 보관하지 않으면 악기가 상한대요. 이런 것들이 다 불경에 나오고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종사님도 온전한 마음 챙기자 이렇게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쓸 때는 어떡하죠? 그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서 꺼내서 조율해서 이렇게 쓰듯이 우리도 보관을 그렇게 했다가 곱게 꺼내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이 아까 이렇게 연주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마음과 몸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을 악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악보에 충실하게 또 그 작곡을 해주신 분의 의도를 잘 살려서 그렇게 심신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게 무지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 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 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연차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1: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여온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여의 보조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조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되리라.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 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 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 인격은 지엽이요 속 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정말이지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앞에서 때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아는 문장이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후회와 막연한 불안감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온전한 평화를 잘 누리시길 바라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네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노갸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59절입니다. 이광정 박진흥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한다. 의리 있는 친구를 너희들은 두었느냐? 두었다면 몇이나 두었느냐? 그런 친구는 세상에서보다도 도덕가에서라야 얻기 쉽다. 공부하는 동지라야 영겁의 동지가 된다. 일시적인 사업이나 이해만으로 맺어진 인연은 풀어지기 쉽다.

도가에서의 인연을 생각해 아는 법문입니다. 공부하는 동지라야 영겁의 동지가 된다는 말씀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카일 젠킨스와 아디에무스, 아리아 듣고 계십니다. 빌라루부스의 브라질풍의 바흐를 커버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면 그 일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할 때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간의 과정과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킨다면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나의 일처럼 늘 반조하는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막힘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밝은 지혜를 얻어서 큰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4장 좌선법 좌선의 요지.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 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 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 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에 수기를 태우고 정신에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근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근을 운전했으면 온 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 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근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이어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좌선의 방법.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자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뇌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에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보라. 입은 항상 다물지며 공부를 오래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유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 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있으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낙망하지 말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영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좌선의 공덕.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이익이 있나니 경거 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단전주의 필요. 대범 자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의 통내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뇨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뇨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 양득하는 법이니라. 가나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가나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 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좌선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83장 오늘 아침 좌선 때를 장미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24. 송도성이 엿줍기를 제가 전일의 예성인의 경전도 혹 보았고 그 뜻의 설명도 들어보았사오나 그때에는 한갓 읽어서 외울 뿐이요 도독의 참뜻이 실제로 해득되지 못하옵더니 대종사를 배운 후로는 차차 사리의 밝아짐이 있사오나 알고 보니 전에 보던 그 글이요 전에 듣던 그 말씀이온데 어찌하여 모든 것이 새로 알아지는 감이 있사온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경전은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미 지어놓은 옷과 같아서 모든 사람의 몸에 고루 다 맞기가 어려우나 직접 구전심수로 배우는 것은 그 몸에 맞추어 새 옷을 지어 입는 것과 같아서 옷이 각각 그 몸에 맞으리니 각자 근기와 경우를 따라 각각 그에 맞는 법으로 마음의 기틀을 개발하는 공부가 어찌 저 고정한 경전만으로 하는 공부에 비할 바이리요. 25. 목사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대개 개유를 말하였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사람을 교화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이 되는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목사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연히 배척하는 수도 없지 않지만은 대개는 교리의 신성함은 느끼면서도 사실로 믿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이면에 개유를 꺼리어 주저하는 수도 적지 않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은 개율이 없었으면 구제의 범위에 들었을 것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귀하는 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제도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것만 애석히 알고 다른 곳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은 생각지 아니하는가. 우리에게도 서른 가지 계문이 있으나 한 가지도 삭제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지키게 하느라 다만 계율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의 정도를 따라 계단적으로 준하니 누구나 처음 입교하면 저 세상에서 젖은 습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능히 지킬 만한 정도로 먼저 십계를 주고 또 계단을 밟는 대로 십계씩을 주며 30개를 다 마친 후에는 계율을 더 주지 아니하고 자유에 맡기나니 그 정도에 이른 사람은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미리 알아 행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그대로 방임할 수 없나니 자각 있는 공부인과 초학자 다스리는 방식이 어찌서로 같을 수 있으리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거늘 방금 귀하의 주장은 천만인 가운데 한두 사람에게나 적당할 법이라. 어찌 한두 사람에게 적당할 법으로 천만인을 등한시하리요. 또는 사람이 혼자만 생활한다면 자행자지하여도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세상은 모든 법망이 정연히 버려 있고 일반 사회가 고루 보고 있나니 불의의 행동을 자행한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일동 일정을 조심하여 열분 얼음 밟는 것 같이 하여야 인도에 탈선됨이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공부인에게 계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노라. 26. 대종사 부산지방에 가셨더니 교도 몇 사람이 와서 배웠고 말하기를 저희들이 대종사의 법을 한량없이 흐망하오나 다만 어부로서 생계를 삼음으로 항상 첫 계문을 범하게 되오니 이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태굴심이 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사람의 생업은 졸지에 바꾸기 어렵나니 그대들의 받은 30계문 가운데 그 한 계문은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그 밖에 29개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능히 29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리니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문까지 범하게 되어 더욱 재고의 구렁에 들어가리요. 또는 남은 계문을 다 능히 지키면 그 한 계문도 자연히 지킬 길이 생기게 되리니 이와 같은 신념으로 공부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의품 24장에서 2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6장, 임주신 30계문, 조행 1기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6. 또 말씀하시기를 건국 정신의 둘째는 자력 확립이니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한 연합제국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감사하여야 할 것이나 공평한 태도와 자주의 정신으로 우방 여러 나라를 친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의나 세력 배경을 삼기 위하여 어느 한 나라에 편착하여 다른 세력을 대항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 우리의 정세를 살필진대 중도가 아니고는 서지 못할 것이며 연합국의 다 같은 원조가 아니고는 건국이 순조로이 되지 못할 것인즉 우리는 단결을 주로하고 자주의 힘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니라. 7. 또 말씀하시기를 건국 정신의 셋째는 충이 봉공이니 충은 거짓이 없는 일정한 마음을 이름이요 의는 자타의 경계를 초월하여 지극히 바른 것을 이름이요 봉공은 충과 의 그 마음으로 사회 국가의 공헌함을 이름이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충의의 정신이 세상에 서지 못하면 그 사업과 그 사회, 그 국가는 한갓 거짓을 꾸미는 장난에 불과하여 반드시 허망한 데 돌아가고 마나니라. 그런즉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조사하여 충의의 정신이 있다면 그를 더욱 확충시키고 충의의 정신이 없다면 강연이라도 그 마음을 이뤄내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의로서 참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의로서 하여 일반 대중이 오직 충의로서 나아간다면 건국 사업은 성공할 것이요 국가의 기초가 태산 반석같이 완전할 것이니라. 8. 또 말씀하시기를 건국 정신의 넷째는 통제 명정이니 건국을 하는 데에는 지도자와 지도받는 이가 있어야 하고 숭배자와 숭배받는 이가 있어야 하나니 만일 지도자에게 지도의 권위가 없고 지도받을 이에게 지도받을 마음이 없으며 숭배받을 이에게 숭배받을 지위가 없고 숭배할 이에게 숭배할 용의가 없다면 이른바 각자가 대장이 되어 통제 있는 정사를 잘 펴기 어려우리니 이것이 어찌 건국에 모순되는 일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젯날 지도받던 이라도 오늘날 지도하는 처지에 서면 그 지도를 잘 받고 오늘날 지도하던 이라도 내일날 지도받을 자리에 서면 그 지도를 잘 받으며 숭배에 있어서도 원근 친소와 주위의 갖고 다름을 초월하여 그 시대에 그 인물로서 정당한 지위에 있다면 경우에 맞게 대우하여 협력 병진하는 것이 문명한 사람들의 건국하는 바른 길인가 하노라.

0: 정산종사 법어 구금편 6장에서 8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성가 82장 진화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32. 대산종사 서성로 교당 봉불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는 것은 시불, 생불, 활불의 뜻이 있나니 시불을 하자는 것은 자나깨나 진리와 부처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닮아가자는 것이요 생불이 되자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천진불을 회복하여 완전한 권리와 원만한 능력을 갖춘 부처가 되자는 것이며 활불이 되자는 것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국가를 비롯한 시방세계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산부처가 되자는 것이니라. 33. 대산종사 부산 교구청 봉불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는 뜻은 첫째는 마음의 고향인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자는 것이니 이 자리는 우주 만유의 근본이요 재불재성이 왕래하는 정멸궁전으로 대종사께서는 이를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라 하셨느니라. 불보살 성인들은 일 있을 때는 일을 하시고 일 없을 때는 마음의 고향인 자성자리로 돌아가나니 우리도 교당에 일원상을 봉안하듯 각자의 육신 법당에 마음 부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이니라. 둘째는 일원의 진리 자리인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보자는 것이니 이 자리는 원근 친소가 끊어지고 너와 내가 없는 자리인지라. 늘 휴강 반조하여 마음의 달이 솟고 지혜의 달이 솟고 성품의 달이 솟아 그 빛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게 하자는 것이니라. 셋째는 일원의 진리 자리에서 마음의 꽃을 피우자는 것이니 이 꽃은 일체 생명이 다 같이 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꽃이라. 세존께서는 우담바라를 공자께서는 도의 꽃을 대종사께서는 일원의 꽃을 피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자성과 본성과 불성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달, 지혜의 달, 성품의 달이 솟아나게 하여 온 세상에 우담바라, 도화, 일원화가 활짝 피어나게 해야 하느니라.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존께서 전생에 가리왕에게 팔다리를 다 잘리는 환란을 당하였어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큰 원력으로 부처님이 되시어 대자비를 전 인류에게 전하셨고 예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을 당하였어도 조금도 원망이나 미워함이 없이 큰 사랑을 온 인류에게 전해주셨느니라. 또 공자께서는 백사람 천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였어도 모든 것을 당신 일로 하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이는 전 인류에게 전하셨으며 노자께서는 먼저 도를 얻었음에도 그 자리를 공자께 양보하시어 사양의 도를 온 인류에게 전해주셨느니라. 후천개벽의 주세성자로 오신 대종사의 자비도 저 태양보다 따스했나니 생명을 다 바쳐도 여한없는 은혜의 진리를 전인류와 전생명에게 전해주셨으며 정산종사께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20여 년 동안 내우 외환을 겪으면서도 대종사의 일원 대도를 교단 만대에 전하셨나니 우리도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국운과 교훈을 융창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서운 고통과 죽음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큰 서원과 큰 적공으로 재생 의세하는 고등 종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태종경 그 교의품을 그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그 하고 있는 교의품의 내용들이 그 불상숭배와 일언상숭배의 어떤 그 차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불상숭배를 그 참 불교 혁신을 그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 법신불 일언상 신앙으로 이렇게 그 바꿔 주셨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한 것을 아마 지금까지 지금 상당히 그 지금 몇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 중요한가 하면 불교에 그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 불상숭배에 많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 이제 그 길들여져 있는 불상숭배의 신앙을 그냥 법신불 일언상 신앙으로 이렇게 바꾸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물음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이 교의품에서 되고 있고 또 이 이제 그렇게 그 지금 불교 혁신의 아주 그 핵심과 중심 내용이 이제 불상숭배를 법신불 일언상숭배로 바꿔주신 이제 이것이 그 혁신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교의품 11장도 결국은 이제 그런 지금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의품 11장은 그 일언상과 그 석가모니 불과의 관계는 어떠하니까 하오리까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불상숭배를 법신불 일언상숭배로 지금 바꿨으니까요. 그게 이제 일언상과 그 석가모니 불 불상의 관계 이것을 그 지금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하시는 것이 이제 교의품 그 11장의 내용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일언상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1: 이제 이 진리의 근원. 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해 그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그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지금 진리의 근원이지만도 또 이제 그 석가모니 불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은 어떤 분이냐? 이제 그것을 이제 이 교의품 11장에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그 말씀은요. 이게 이제 모든 진리의 근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일언상은요. 뭐 하필이면 꼭 그 불교의 진리만을 그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불교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지향하는 그 진리의 근원.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모든 내용들이라든지 또 근본교리인 사제 12년 8장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그 드렸습니다만도 이런 것에 대한 근원만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 모든 종교들의 이런 다 진리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 진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종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진리의 근본을 이제 일언상으로 나는 표현을 했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이 그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진리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요, 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불교의 진리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있는 우주 만유 허공법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진리의 근원을 일원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상모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신 것이 이제 일원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일원상인데, 그러면 석가모니 불은 또 이제 어떤 분이냐고, 이거 지금 교의품 11장에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불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그 진리를 깨쳐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이다. 스승이다. 스승님.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근원인 이런 진리를 이제 깨달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스승이 그 진리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 진리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스승님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교육품에서 이제 11장에서 쪽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게 이제 지금 세상에 말이죠. 이제 이런 그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진리를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발견해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진리는, 그건 뭐 진리 있으나마 아닙니까? 있으나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진리는 진리고 자기 사는 것은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 지금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그렇게요, 이 진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도 그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가르쳐 주는 스승님도 중요하죠. 스승님도 없으면은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원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원상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신앙의 대상과 소형의 표본으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 우리 저런 진리가 우주에 지금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그렇게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진리가 이게 활용되지 않는 진리는요, 활용되지 않는 진리는 죽은 진리죠. 죽은 진리다. 아무 소용없는 진리예요. 이제 그런 그, 그러니까는요, 진리는, 이게 진리의 근원이 일원상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석가모니 불 같은 그런 분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이걸 이제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어서 이제 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또 말이죠, 이 석가모니 불의 입장에서 볼 때, 석가모니 입장,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깨쳐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죠. 다행이지만도, 또 석가모니 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진리가 없으면은 깨달을 그 내용도 없잖아요.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불이 된거 아닙니까? 석가모니 된 것이거든. 대종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28년간 20여 년간 구도 과정을 거쳐서 가지고 그 지금 그렇게 그 지금 이제 깨달음을 각을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이다 이 말을, 이 각이라는 말은요, 각이는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0: 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진리가 없으면 각은 소용없어요. 각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각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렇죠. 이제 깨달을 이제 각이고. 그 다음에요. 이런 진리가 없으면은 그 이제 교육품 그 11장에서 하시는 대종사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가지고 이걸 뭔가 하면 49년간 설법하시죠? 설하시지 않습니까? 84,000의 무량법문을 설했거든요. 무량법문을 설했거든요. 그 무량법문을 설하는 49년간의 설법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자리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볼 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을 하신 그 지금 그것이요. 이제 여 지금 49년이라고 그러는데 참 저 좀 어문 안 듭니까? 우리 연타님 어문 안 들어요? 49년간 와, 따 부처님 정말로 올해도 사셨어요. 49년간을 설법을 하셨다는 것은요. 대종사님 몇 년 하셨습니까? 28년. 28년. 뭔 게 28년? 근데 열반 하시잖아요. 6월 1일에요. 그게요. 대종사님 그렇게 되시는데. 아니, 인도라는 나라 가보시면은요. 나이가요. 수명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인도 사람들이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뭐 인생 100세 시대 뭐 이러죠. 인생 100세 시대 뭐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돼요. 지금 수명이 자꾸 지금 연장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말이죠. 2000년 아니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49년간을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 것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참,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 살아야 돼요? 야,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49년간 설법하실 내용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면요. 그러잖아요.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 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 자리를 49년 동안 이 말씀 속에는요, 대종경의 이 말씀 속에는 49년간 설법하신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또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표현은 달리했죠? 표현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대 때 하셨던 표현하고 대소태단 대종사님께서 후천계백의 새성제로 오시면서 하셨던 내용은 다르게 표현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제 12년 8정도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 말씀하시면 또 지금 대종사님께 오셔서 뭔 말씀하십니까? 사복팔조 사원사요 그러잖아요. 사원사요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참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정말로 이 두 관계는요. 이걸 이제 어떤 관계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이론상, 이게 전체 볼 때, 이론상의 진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체입니다. 본체가 돼요. 그러죠? 이론상의 진리는 체짜리예요. 자, 이론상의 진리는 체짜리. 그러면은요, 이 채짜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채짜리는 죽은 채짜리죠? 죽은 채짜리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용이죠, 용. 이 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채짜리의 이론상의 진리를 제일 주세불로 오셔가지고 설하신 분이 누구면 석가모니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500년간 불교가 말이죠,
1: 이 세상에서 추세 교단으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어떻게 하면 월요일 아침을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노래 부르기가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나오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분비돼서 그렇다는데, 노래방에서 즐거웠던 이유, 떼창을 하며 신이 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알게 된 이상 해보지 않을 이유 또한 없겠죠?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6월 29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전해드렸어요. 떼창으로 시작 좀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다른 월요일 아침보다 더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진짜 여행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노래에 막 신나게 따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흥이 살짝 올라오잖아요. 뭔가 모를 그 에너지 같은 게 좀 뿜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우리 또 떼창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특가전 가족분들 모두 오늘 아침 유쾌하게 시작하고 계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 부르고 싶은 노래들도 오늘 많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곳곳에 자리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무려 세 자리 비워놓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세 곡 쭉 묶어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2부 신청곡 왔자염 코너에서 쌩하니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노래 묶어서 보내주세요. 어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에도 한여름인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더워질 거라고 하던데요. 무덥지만 우리 지치지 말고 으쌰으쌰 아침마다 만나서 신나게 한번 아침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타카피 스매쉬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펄스데이예요. 3분 고백.

카카피의 스매쉬, 펄스데이의 3분 고백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6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시작을 신나게 즐겁게 흥나게 출발하려면 어떤 노래들 들으면 좋을까요?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세요.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9082님이 연아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꽤나 더웠어요. 요 며칠 시원해서 그랬는지 더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주는 최고 기온이 높던데요. 애청자분들 모두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고 글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는 물론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겠지만 뭐 겨우 그 밤에 창문을 탁 열어놓고 자면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이불을 목까지 올리고 막 잤었거든요. 물론 여름 이불이긴 하지만 진짜 시원하게 잠이 들었었는데 와 이번 주말 지나오면서 날씨가 순식간에 변화하고 있는 게 막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름이구나 싶은 이 끈끈한 밤에 싹 느껴지는 게 아, 다음 주에는 정말 7월이고 여름의 날씨를 내가 비로소 진짜 느끼겠구나 각오를 좀 다지면서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여름이면 더운 게 정상이니까요. 이 더위도 잘 즐기고 누려봐야겠죠. 다비치의 노래입니다. 타임캡슐.

다비치의 타임캡슐, 데이식스의 해피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슬로우 준 알로하.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 떨어 똥.

0: 산 놀려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가 시작됐고요. 2부에는 우리 특가전 고객님이 골라주신 노래 3곡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신청곡을 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에 함께 듣고 누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중에 나도 듣고 싶은 노래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모레도 글피에도 저희가 2부는 통으로 비워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3부에는 시사상식에 관한 배경지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상식 또 한 가지 함께 나눠볼 거니까 3부도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즈나 메트로놈 띄워드리고 신청곡 왔죠? 신청곡 배송해 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지용. 반갑습니다. 특허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2145 고객님께서 오프닝에서 끌어올려진 흥이 쉽게 가시질 않네요. 오늘은 떼창 특집으로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며 보내주신 체리필터, 낭만고양이,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YB의 잊을게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2145 고객님 신청곡 맞자요.

신청곡을 째요. 오늘은 떼창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더 한번 달려보자며 이연아 사원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배송해드렸습니다. 체리필터, 낭만고양이, 크라잉넛, 조치아니안과 YB, 잊을게 세 곡 함께했고요. 2부 끝곡은 원더걸스예요. 텔미.

0: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놀려.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조성모 춘천 가는 기차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3부에는 시사상식과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과 전기기사시험에서 이것을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적발됐는데요. 렌즈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물론 정보 검색과 통화, 자동 번역 등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 기기는 무엇일까요? 지난달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과 전기기사시험에서 이걸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물론이고 정보검색, 통화, 자동번역 등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기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스마트 안경, 2번 내비게이션, 3번 무선 이어폰, 4번 디지털 카메라, 1번 스마트 안경, 2번 내비게이션, 3번 무선 이어폰, 4번 디지털 카메라.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토익정기시험 전기기사시험에서 이걸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했던 한 응시자가 적발이 됐는데 렌즈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물론이고요. 정보 검색, 통화, 자동 번역 등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 기기는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스마트 안경, 2번 내비게이션, 3번 무선 이어폰, 4번 디지털 카메라,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희편 39장 법문입니다.

0: 영아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기.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포맨 똑똑똑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4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상식의 시대의 문제였어요. 렌즈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물론이고 정보 검색, 통화, 자동 번역 등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 기기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문제가 나갔고요. 르세라핌의 스마트, 스테이시의 색안경, 유키스의 스마트 러브, 이규석의 까만 안경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1번 스마트 안경이었어요. 지난 2012년 미국의 한 기업에서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정보 전달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많이 상용화된 스마트 안경이 바로 여기서 탄생을 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안경처럼 착용이 가능한 AI 기기인데요. 렌즈를 통해 증강현실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전화나 문자, 알람 등의 기능은 물론이고요. 무선 기술을 활용해 다른 장비나 컴퓨터 데이터를 제어하거나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편의 외에도 공공안전이나 의료 및 군사 훈련용으로도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일단 기술의 발전이 참 좋은데 그 좋은 기술들을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볼까요? 7640님이 4번 디지털 카메라 우찌 그런 짓을! 이라고 하셨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부정행위라긴 좀 쉽지 않긴 하죠. 7640님 정답은 1번 스마트 안경이었습니다. 7640님 땡! 9105님 1번 스마트 안경 오늘 하루 스마트하게 보내보아요. 0595님 1번 스마트 안경 부정기술도 점점 발달하네요. 그러니까요. 7498 뒷번호 쓰시는 분 정답 1번 스마트 안경입니다. 웬일이래요. 자격을 갖추지 않고 술수만 쓰는 것도 문제고 스마트 안경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다니요. 3769님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정답은 1번 스마트 안경. 힘들게 공부하고 시험 쳐야 되는데 부정시험 없어져야 해요. 5175님 1번 스마트 안경 알아보니까 저도 탐나는데요. 허허허. 뭐든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좋은 기술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면 너무 생활이 편리해지는 건데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또 뭔가 제재가 또 가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8493님 정답 1번이요. 벌써 내일이면 6월도 마지막이네요. 한 달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7월에도 파이팅 합시다. 하하하. 문현무상님 어휴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 정말 힘들게 답을 골랐네요. 스마트 안경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것 같아요. 편리해져서 좋긴 한데 아날로그 세계인 저로선 그래도 옛날 그립네요. 지우개에도 책상 구석에도 손가락 사이에도 커닝하려고 글자를 적었는데 그 옛날이 아날로그 커닝 방식이 부럽다는 그립다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뭐 아날로그 시대에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약간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커닝을 하면 안 되지만 커닝 방법에도 약간 낭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1번 스마트 안경 보내주셨고요. 0818님 1번 하하하 교육부에서도 기말 시험을 앞두고 비상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안경들을 다 뭐 안경 착용을 금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시험 전에 안경을 다 검사하고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6332님 1번 스마트 안경 편리한 부분도 많겠지만 걱정스러운 게 더 많네요. 늘 안 좋게 쓰는 사람들이 한 발 더 빠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요. 2238 뒷번호 쓰시는 분 1번요. 스마트 시대잖니요 해주셨어요. 6332님 2238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나의 하루처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요, 올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름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날이 흐릴 경우 최대 전력 수요가 98.8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전력 수요인 2024년에 97기가와트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전력 공급 능력은 전년보다 2기가와트 증가한 107기가와트를 확보해서 최대 전력 수요가 98.8기가와트를 기록해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바로 오늘인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7월과 8월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올여름 에너지와 전기요금 모두 절약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0: Electric Shock.
1: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7월과 8월에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이 완화된다고 하니까 이거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FX의 Electric Shock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박기영의 시작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님이신 안순이 경은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원불교 사상교당 박복천, 김유성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이야기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하루의 분위기는 보통 아침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아침 기분이 종일 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작이 좋아야 힘이 나니까요. 오늘 저는 늘 그만그만한 할인 쿠폰이 오던 곳에서 약간 파격적인 금액의 쿠폰이 왔거든요. 파격적이란 게 사실 상대적인 거라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여러분? 꼭 뭔가 덤이 생겨야만 신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하루를 시작할 땐 일부러라도 신날 거리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오석준 웃어요.